0: 이베이나 거 제부디 주의 상황에 대해서 대기해야 되게 제부디 주의 상황에 임바 인도자네 두 마다발레 제베 제부 데 거 랑수게도 마다고 차루게 말이스 근데 인데 두터도 머리고 친절하고로 다한테 머리고리야 다 마더벌로이 용용 마더벌로이 다 용용 용도 가버리 다 이내 안다 데 시베 싸워 책임기 에 머리고 샤인도 전에 패지다 친절하고 또 친절하게 다 로도래 로도 셔주래 제 톰이 꾸지 슈네야 머리고리야 마더벌로던데 숭숭구야래 네 다 간다 안다 데 다 다도 짐베 로샤데 친절하고 로래 데데 이베 인도 전에 다 머리고 친절로 로버토가 대 럭시 사송하다 럭시 대왕기 두셰베 최디 럭시 대 샹왕제 사송 근데 이메 인도산에 그 두 친절로 로치기 기땡에 로티 샹왕제지 인신자나 동료에라 시리자 사제답지 동료
1: Then the second seal or axiom of Buddhism i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So this does not suggest that according to Buddhism, all conditioned things are subject to suffering. Within the conditioned things, one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ose that are contaminated and those that are not uncontaminated. So the contaminated, anything that is i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the nature of suffering. So here, primarily, it refers to those phenomena that have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such as the fundamental ignorance that lies at the heart of our existence.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although some Indian masters such as Asanga understand ignorance in the form of mere unknowing, but primarily the ignor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form of an active form of misknowing or distorted understanding. So this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lies at the heart of our causes and conditions. And so any effects that are produced by such distorted states of mind are bound to be distorted effects themselves. And therefore, in the second axiom or the seal, the Buddha state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bject to to the nature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0: Yeah, yeah. Ta, on this level, right? So you do. 최선적 동시에 다 나왔어요. 에네 계지 그 직배 되니지 처리하래 에 풍불로 때네 조셔버지 처리하래 레디네 에네 최근에 시주도 교배 에네 가서 우리 그게 다시 시주 교수 주면도 다가다 에네 야 더주 직배야 다 다하세야 네 에네 풍부 제주야래 풍부 가서 우리 교주야래 풍부 교주야래 이네 가난서 놀래야 아니 나이니 신주인배 걸렸어 나랑아 나다 대단히 미지게 나랑아 나베 걸렸어 시전에 로리야 충치배 겁네 신주 다다보도 나 찍으려도 와 무슨 말로 쉬어도 와 더둥 델레 봤던 문을 따버이나 아니 내가 겨운 것이 탱에게 미지게 문에 제대로 미지게 나랑아만에 생각만에 들어와래 단 니네 심을 누구래 시전에 나만의 왕의 침을 조개한 게 다지 그래서 로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도산에 풍부 거두 거두기 요조되게 요하래 띠나도 통주를 해 이내 풍부 때 왕갱게 다지 나서 로리야 지고 땐도 영해를 로 시작도 그래서 근데 인도산에 그 땐도 영해 지기 아니 요조되게 땐도 맹해 지강리야 땐버리스라나 아니 대범이도 봐 So, did they do Pungbu, do a drodeng, tell a young

하지라 대 사나 여바서 좀 미쳐 봐. 당고 나제 용서디 시디 이물라 타베 지지 풍금 샷네. 대라 때네 딱베 등이 이제 나오냐베 나제 지고 그래 마도 에 다가서 그지 탐해베 실도 지고 풍불라 때네 따셔베 나데 방 바 가서 그래 그게 나오냐베 로슈 슈베 철 따셔베 소리지 자니는 말 봐. 이물 샤베 명물 타베 된다 담불 샤데버지 대 이물 야오지 샤네 사나 야오 중소나 에 르 균루도 스마 투윤드 에니 나스야 시그주 투윤드 이물 샤데베 풍금지지 텔라 떼네 딱베 나지로리아 샤이무도가 자 진대인드 에 이물 야 샤데베 풍금지지 사바시다 이물 샤데베 스토가다 디냐라 땡으로 걸어 고도가 나한테 땡세 땡으로 딱들어봐 나한테 닭을 본 것이 있을 때 뭐 몰라 닭과도 차요 말이지 이내 명물이야 다 닭을 떠야 돼 근데 스타 걸어서 나 니알아 마닭을 본 것이 되게 안 돼 니엘린지 본 것이 되게 홀로 쉬워 이만 돼 사제 니엘린지 본 것 내년지 샤왕지 있을 때 빨리 파 러시 똥벌 파 가수래다. 뒤 땡래야 똥니 꽝네 똥니 꽝베 아니 냥올래야 가서 냥오 좀더 마세베 아니 나올래야 마다보 풍부지 뒤도 봐 나와디 뒤. 다 나와디 뒤니 냥올 런시 똥베 가수래 그 똥걸 찍 차야 여버래 뒤더라 나올래야 풍부지 뒤 마다보 풍부지 뒤 봐 뒤체 근데게 나 똥산 샤시도가. 다 디앙네 뚱니 녜베 로 디니 다다 되겠어요. 터시께와 까네 디르르베 타제 우메 시수 냥바라 샤데 대앙레 시드 디니 녜베 로 디니 주시챤 아니 사구 나발이야 샤데르 치기 군조도 하이 수 사다데 이마레 자제데 이마인데 탄탄베 탄탄바라 깽가 매발레 군소도 하이 수지 꾸루 곰신사 때도 내가 전부도 와난 참말로 제가 참말로 우리 저기 초금 된댕이라고 저기 멍구 요아래디 이네 똥니 꽈리야 시라나 토나스케 미시브 아주 연대기도 와자 때도 인베 인두 덕인의 공도 쉬면 되시잖아 상하 냠니 생기지이나 똥이 그 따와라 냠요 여버지 내버도 거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내도 캐워지 쟁에 얘는 똥이 그 따와 매봐 탐해 버려 따오 똥이 그 따와 달래야 나게 미자가게 다 가다 지 내줘봐 산대지 나래야 삼삼의 따온 증에 여버래 우마의 따온 증에 여버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요 여버지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캐워진 그런 말도 무슨 그런 그 따위 양념 매등했지 생각하고 그러지 그냥 그런 매봤다 가사 그 땀이 락바 떡배 따와 연애 뒤 편기가 말해 최지 땀이 차라 그런 지 떡으로 해 나 최지 좀 차라 쉬워 그래 나 무슨 그런 그 따 최지 땀이 따와지 요구고 해 된전데 그 따와 뒤 아니 가다베 시리구 인연볼로 기하시 영원래야 정조스님 있으면 좀 뭐죠? 영화야 말봐. 자, 근데 인도산에 나냐면 세계인데 파르도 침배 남기 가서 우리 배 님불디디 가다 냐모도 취득해지다 콩도 취득해지 콜도 취득해지 고기 아름다 때문에 그냥 처음도 와. 파르도 침배 라름 냐면 세계인 집에나 나가 내줘디디 네가는 내배 접과 여 말에 거람이 정조스님 거야 친루기 냐면 시야 다그때 다게 거라다 산데 거라. 당황이 냠니 생에 되게 확 검시스다 나 장시식 무슨 조선 대시식 드려 말이 그 간다 돈이 다고 요래 자주스 고요 때문에 편샘도 와 다다 치드도 제기 뒤순 거 요래 턴 한번 깽가 매 발레스 단 제베나리아 턴 한번 쉬어 탐지 깽가 매봐 타저 우메 시수 냐벌 샤디 송대야 다 될라 깽가 요 말이 상대 텐데 하지 말아 봐 말안서 로래야 깨워다 내봐다 가과세야지 깽가 내송세야지 로러시 샤되기 요래 로러시 샤르 유리자네 시드 니네 댐베 깽가 내송세야지 로러시 샤기도가

0: 해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 개봐 대만에 나버렸다고 팀에 레몬이 와 팀에 그에 내가도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팀에 레몬이 와 얘는 타고 예상 개봐 사실 이 일산에 드우스 드뷰 연대한다 디니 다 가서 우리 구수 투수 수 가서 드레다 가다지 사우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네가블라다 뉴메 에네 장단이 뭐 따지면 돼 마다 뭐 풍급지 되게 돼 든든데 예상 개베 정신 대절 봐 근데 이제는 관대해서 냐바니 대용도 와 마지 스버 코에쳐 있네다 마다 뭐 코에쳐 있네다 다 뭐 이게 가서 우리 그게 주사는 나도 삼이 풍급지 쉐지베 있네다 대 탐절로 뉴메 외세 그 절바 냐지 자상아 유지의 생각만이냐 봐서도 마세베 숨쉬 시드 신앙 니수체윤두 그다음 신앙의 최대 탐자로 시 육매외세 탐해베 시바 육매외세 리버상데 예상계바 대인 남들 시아들 시다지 근데 능세의 최대 탐자로 예상계바 당신인다지 자 뒤주인 거래 구성투지 띵골지 정신 얘네 이번 떠내 공부 대시 대양 규례 도주 풍부히 양하네 소외상계 나로차 지지 캄는 망복군 전주 선배 김군이 서수전다 마마기 메론 거가 잡아대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스로 얘네 나버타 진중디 코와다 양하는 대배 최참제 얘네 마게라 스리자네 다 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해 간다이니 내 탐자로 외세게 인래 샤대바 외세 딩원에 샤여나 천룸에대바 자 네 그래 이제 외세들라 두마체 송대하게 루브르도 주다 견기 사도 계신스 이제 가루야 되네 매다 그 옛 때문에 옛다가 남양 갖고 매봐 다도 내 되겠지 이번 일전에 외세 두마체스 자 된지 인도 코와다 냥을 대비 최첨제 옛에 맞게라 자와 제네비 두마 때월에서 보여 줄로 소변은 신 옛에 임비치스 예상 개별을 신 대만이네 나와나 소바 디탐자로 대매 아니 하루 여자봐 정신 얘네 임배칠 최탐자 정신기 냥할랜 대바 대 냥할랜 대바 대 천봉안의 용의 정신 풍봉안의 링의 상계 남르시바 신의 전주서바 시의 정신 유신의 제발하무 시의 정신 원부신의 전주선배는 뒤신의 최별함을 시인은 류기 공부도 남불시에봐도 유의도 대략주면 전주선배는 초유정신 당시의 무신의 초묘정신 이기 남불시에봐도 전주고 쓴 도주구두상부정신 율 류제는 뒤마치니 최자와목구두상부정신 대단장 예내 원바로 속으로 상제배정신 인기 대 남기주고 마이노스 정신양대사야 남기주고야 말고 그 정신이 예외로다 어다 디는시리 제가 남기 주고 뭐 대단 소수 뒤순다 감수로 서고 뒤제다 뒤마체베 최 담제 랑게 셈레 군함에데스 다디 감수 문제는 셈자모 소어디 너가 틈문 것 같으면 제 다 안다디 랑게 셈레 군함에데 소야디 다 눈매 시바텔 삼다네 대 랑나 대세 대견도 여대봐 자 이제 이르자네 지게도 랑스 소소 또원이 상제 전주 디니도 지진 숨부 디니도 중어체는 디니도 시행중어 지게도 최후 탐제니 썸을 내서 썸을 난가를 내서 난가니 찔러야 민에서 시행중어 디 난가디 치 난가 디 멤버체 난가 난가 난가 난가 디 육매외세 육매외세 디니에 오간에 다 되고 이르자네 난가니 찔러야 민에서 신중하다. 최탐제는 오니지 동보, 최탐제는 대만은 나발 다보, 최탐제는 용기 외세오, 최탐제는 정신이 양하는 대보, 최탐제는 오버서와 상제보, 예상제보 인사대. 오간에 타고 예상제보 인시에 숭소. 니는 소보치 보고 숭샤.
1: So we read from the text, it's on page 35.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inner yoga, the metta tantra, is threefold.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보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주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도 과연. 이해들 왜?

0: Now, to give you understanding, Namrigwe, any Kashur Puge, Chisunwe Tengya, Nang Tato Puge, Matru Chigi, Nang Zimbe, Tapageta, Takum Shorba, Kandaji, Mingde Shakwa Samshi. Tadi tuan sungguh yang ada ini, nang zimbal ya, ko cider pun nyawal nawan nasi, cukup tu, tu ke rong cukup aja, tu sungguh yang ada. Tadi si mana, ini si tidur dah, si ini kiti sangen sahdi tadi, ko jatuh aja dengan si. Kalau ngopo kata kah ini naya, kalau rang rangi, kasur tu ke ngawam, si cingin zimbal ngaw.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matran or the Vijnanavadin's mind-only schools, our understanding of the no-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So although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oday you may do something, da. Jumden degi, ini kah, nalaria, anda benda sijin sung di dawu, ini oh cuit hamje, sune cangsor sudin param, sune namjing pagi, cuit hamje lo ini, moni juga dongle seni, sune itu zane, tadi, dah cuci macam mana, ini halam be, jadi cheddar juga ada, cheddar dua deh bejda, dingunnya dana dah, dah. Kata sem tinju seji sengeng ini tu si itu zane tahu ni ni, tahu halam be cedera wo. Kanda tinju ini be itu zane tahu, ini jemden dek gomba ngomat kerja resah dek ini na. Ini orang dah dek gongji ki, kungju dah dek gongji lo kungju ni, tahu, so hasil, deh, ini dah tahu dah dek gongji lo kungju ni, ini, 시진이 늙어버려야 이제 최대한 모님 해봐 소야 뒤 아니 모님이 숨로 공네 아니 모님 해봐 소리스 대야 아니 동반이 쓰러지잖아 강동의 시 아니 강도 동의 각자 각자 뒤 시도 동의 동이 세네 거다 숨이 미르잖아 아니 어디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그지 다 가서래 샹왕 조든 뉘제체 딱 하나 개념이네 샹왕 조든 뉘제체 전에 다들 이미 뉘산에 뉘제가 당 아주 편현제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아주 뉘제가 셔나 차되게 아래 사들이 이미 뉘산에 다 조 샹왕 뉘제의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아 대에네 강게 동아 가서디 에네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대 신용세 군다 좀 선배 남겠다 때야 신용세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각제 군다 쳇 어 다 샹왕 아니 다 타마 타게 상황 강이나야 다 이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가쇼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바 융주티체 저는 어디 전이 숨 체니 아다 드디 전이 숨부디 뭐 숨 체니 다 뭐니 숨 체니 다 대숨부디 레절이야 뭐 동수 뭐라고 하려 봐 아니 상황 개와 뭐니 매봐 아니 군다 아니 전이 뭐니 매봐 아니 융주 탄다바 뭐니 매봐 전 다 뭐니 미수 숨로 거네 아니 저 담제 에나 뭐니 매버리 제일 좀 된데 또 숨버리 마다 자치 심버리 때니 아니 왜 숨이 담이 팀이 러미르게 사지 말해 숨겨래 간다 치송 치송하다 난 좀 이해 안 해 버치네 담제로 아니 가서 그 그게 뭐니 뭐 좀 써야 돼 공부 대신 숨어 마다 자치 심버 하는 데 말해 제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ut primarily derived

하늘을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